0: 귀여운가?
1: 클럽 매치 only on 매치. We'll be right back after these messages. It's hot.

0: 쇼인가?
1: 클럽 매치 Only on 매치 We'll be right back after these messages. It's hot.